같은 목숨 백년 살면 은천년 살아 백백년이나 몇천년이나 살 줄 알고 알뜰살뜰이 모은 전량 먹고 갈면 쓰고 걸어 못다 먹고 못다 쓰고 영할 손을 베은여 이 세상 아직 거구 지부항천 돌아가면 다시 우기는 마누로다 춘천한 연년옥이라 광소난 비불기